0: Funky Tracks Radio con Tony Modulation.
1: 엄마가 오가신다며 왜? 뭐라 유리산데? 어르산이 쓰는다고 안 와봐요. 멍다그레도 멍다가다가 날져가.
2: 저거는
1: 이제야. 아니 그것도 그 다른 동네 오는 사람가.